아룬장 엘엘로 아룬장 마이마로 부당 시세르기 너르비글랑 낭정미논낭 비낭로마낭 정사베니글랑 시킨전지오방킨전파리얌 시세반따깡양에지덤부당 멍밀리부당 시한사레아반동메호다이담 아이보선엔담 시한사레아방보선지댕방 비낭로마낭 에비낭로마낭 에세루비쨍상 선세지생항 지베로낭상 한사레아방 게세반따깡양따익낭프리얌 실로레 앵실얀 도르미파덴글랑 비띠림띠람 에한사레아방 에지덤부당 리메파심글랑 에소론 지르미양

땅 시킨 띤 앙디양 낀띤 레로 땅 대한사레 아방 세라팀 햄에 클랑 세라야지로이 클랑 리메 파심 클랑 먼지르 에보이 파란띵 방 먼지르 낭파상 시세루 비쨍상 손세 기방양 에세루 비쨍상 손세 기방양 아산 파주땅 시한사레 아방 리메 파심클랑 산땅 보마랑 띠보 데이아판 에피파이르담팡 리메 지뎅팡 에산땅 보마랑 긴전 빠링클랑 아긴전 메탕 에산땅 보마랑 지땀푸당